0: 흥신소를 찾다. 다음날 아침, 은혜가 유괴된 지 37시간이 지난 아침인 8시. 교철은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뭔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찾으려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애의 유괴 사실로 실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은 비겁한 자들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니 강하게 무장하고 싶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뼈를 우려내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불안감에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범인이 연락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할 수 있겠지만 3일 시간을 준다 해놓고 도저히 연락해오지 않는다. 범인은 유괴 사실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단 한 번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장난을 빗삼은 여유였다. 오늘은 3월 17일. 범인이 1억을 요구한 날짜는 3월 18일이다. 즉, 범인과의 거래까지는 아직 하루 남았다는 얘기다. 그 시간 동안 규철은 범인의 흔적을 쫓아가 볼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유괴의 첫 장소부터 찾아가 봐야 한다. 오 형사의 말대로라면 은혜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동쪽으로부터 100m쯤 떨어진 곳이라 했으니 그 지점은 은혜가 집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다. 교철은 운전을 하고 그곳으로 갔다. 1차로의 도로만 가진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도로 양편에는 버드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나고 있었고 좁은 보행도의 옆으로는 노래방과 다방, 고깃집과 횟집, 국밥집 같은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거리는 도시 사람들의 씁쓸한 밤을 위로해주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어린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고 욕정에 굶주린 사내들에게는 위안이 될 만한 곳이었다. 은혜가 사라졌던 그날 밤, 교철은 이곳을 10번도 더 지나쳤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철은 그곳에 서서 유일한 목격자인 김지영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1: 나 은혜 아빠인데 그날 본 걸 다시 말해줄 수 있니?
2: 그날? 설마 은혜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1: 그래, 은혜가 유괴되었어. 그날 내가 본 아저씨가 범인이야. 그 아저씨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니?
2: 설마요. 전 설마 했는데 아저씨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거라.
0: 김지영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1: 아무거라도 좋아. 네가 본 걸 자세히 말해주길 바래. 이를테면 남자의 뒷모습이라든지 은혜와 남자는 어떤 자세로 걸었는지 그들이 경과하는 위치는 어떤 곳인지 아무거라도 좋으니 얘기해 줄래?
2: 어떤 자세였던지는 생각 안 나요. 근데 두 사람이 다정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남자는 도로켠에 섰고 은혜는 안쪽에 섰어요. 남자는 발목을 쳐서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고 은혜는 그 옆을 쫑드르르 따라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들은 황금 노래방 앞을 지났어요.
1: 확실해?
2: 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거라 아마 맞을 겁니다.
1: 그래, 고맙구나.
0: 교철은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황금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18자국 정도 걸으니 황금 노래방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1: 은혜가 스쳐 지나간 마지막 곳이 여기란 말이지.
0: 교철은 중얼거리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주차할 만한 곳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만한 사각지대도 없었다. 은혜를 데려가려면 차에 앉혀서 가든지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으로 데려갔다 감금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가능할 텐데 이곳은 은혜를 유괴하기에는 부적절한 듯 했다. 야밤의 천당으로 일컫는 이곳은 한낮에는 조용한 편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좋은 환경은 못 되었지만 범인은 대범하게 은혜를 유괴해갔다. 강제로 아닌 자연스럽게 말이다. 교철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다. 여느 때보다 명석해지는 머리이긴 했지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교철은 머리를 크게 흔들어 보이고는 다음 장소로 신도림역을 선택했다. 신도림역까지는 한참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조용한 뒷골목을 벗어나 국도로 들어서니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았고 또 차들도 많아졌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서 차들이 많이 막혔다. 교철은 FM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라디오에서는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 흘러나왔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실망이 컸나 봐요. 아니, 아니죠. 그건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이죠.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남편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다.
1: 남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차라리 아내를 믿고 흥신소에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불신과 불안이 결국은 아내에 대한 배신으로 확인되고 말았네요. 불륜의 현장을 포착했을 때 남편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0: 남자 아나운서는 마치 자기가 그 주인공인 양 감정을 쏟아내며 말했다.
1: 흥신소?
0: 신호를 기다리며 묵묵히 라디오를 듣던 교철의 두 눈이 빛났다. 교철은 갑자기 기막힌 생각이라도 났다는 듯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0: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114 번호를 입력시킨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흥신소의 연락처를 부탁합니다.
0: 네, 잠시만요. 안내원의 말과 함께 곧바로 안내문 같은 것이 흘러나왔는데 그 안내문에는 영등 흥신소의 전화번호가 찍혀 나왔다. 교찰은 번호를 저장하고 곧바로 전화했다.
1: 네, 영등 흥신소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 전화를 받자 인사말과 함께 교과서 외우듯 말해온다.
1: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죠?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합니다. 물론 현장 증거, 사람 찾기, 사기꾼 잡기, 못 받은 돈 받아내기 등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합니다. 유괴범도 잡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고객님께서 협조만 잘해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0: 경찰서와 흥신소, 은혜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 두 곳을 모두 이용해야 할 것 같다. 경찰서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체포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목조목 절차를 따지면서 일하는 경찰은 너무 늦다. 그러나 흥신소는 고객 위주로 일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고객의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흥신소에서는 이를 처리함에 칼같은 면이 있다. 예전에 언뜻 친구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는데 흥신소에 일을 맡기면 거의 100% 완수해준다고 했다. 논에는 논, 이에는 이에 방식으로 일하는 흥신소에서는 상대가 범법을 하면 흥신소도 똑같은 수법으로 기필코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일한다. 따라서 흥신소라는 카드는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교찰은 신도림역으로 가려던 생각을 고쳤다. 요탄의 카드 방향을 바꾼 교찰은 곧바로 흥신소로 향했다.
1: 어서 오십시오.
0: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람진 사내가 우렁찬 목소리로 맞이한다.
1: 아까 전화드렸던...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0: 사내는 교차를 소파에 안내했다. 4인용 소파였는데 앞에는 유리로 된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맞은편에는 1인용 소파가 있었다. 소파의 뒤편에는 사무용 책상이 있었고 사무용 책상에는 컴퓨터와 서류 뭉치가 있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소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0: 사내는 말하면서 커피를 뽑아주었다. 교찰은 자신만만한 사내 앞에서 살짝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깔끔하고 정연하게 꾸며진 이곳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았다. 교철이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들어온다. 곰처럼 육중한 몸매를 지닌 사내는 얼핏 보아도 키 180은 훨씬 넘어 보였다. 머리는 거의 빡빡 밀다시피 했고 이마에는 굵직한 주름이 그려져 있었으며 눈은 부리부리한 것이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있었다.
1: 자, 앉으시지요.
0: 사내는 1인용 소파에 앉으면서 교철에게 자리를 권했다.
1: 한 대 피우시죠. 아닙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딸애가 유괴됐다 했죠?
0: 사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메모 수첩과 피를 꺼내든다. 아마도 오형사처럼 메모하려는 모양이었다.
1: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0: 사내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면서 말했다. 사내의 인상에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 교찰은 사람의 인상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나 하면서 은혜와 연락 두절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소상하게 말했다. 교찰은 말하면서 분노하기도 걱정하기도 때로는 울먹이기도 했다. 사내는 교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줬다.

0: 결론은 딸 은혜를 찾자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딸을 찾으려면 유괴범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괴범의 흔적으로 보아서는 유괴범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아내인 임혜인 씨와 아내의 주변 인물, 또 다른 하나는 재범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고객님께서 먼저 찾고 싶은 상대는 누굽니까? 딸애와 아내를 같이 찾고 싶습니다. 가출한 사람과 유괴된 딸을 찾는다. 딸애와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사내는 사진을 요구했다. 은혜가 요괴된 후 교찰은 아내의 사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 교찰은 가방에서 아내와 은혜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아내는 긴 생머리를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 사진을 보던 사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내의 뒤에서 잠자코 서 있던 남자가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말한다.
0: 소장님, 이 여자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혹시 리나 아닌가요? 잠깐 나가 있지.
1: 사내는 고개를 돌리면서 험상궂은 얼굴을 한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남자는 90도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0: 리나라니요? 아하, 우리 직원이 잘못 본 모양입니다.
1: 사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한다. 이어 담배를 피벼 끄고 다음 말을 읽는다.
0: 유괴된 딸애와 12년 동안 찾지 못한 아내를 이제 와서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인 만큼 견적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사람을 찾는 일이라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전국 각지에 분포된 우리 직원들을 풀면 3, 40명은 좋게 되는데, 직원들의 경비와 식비만 해도 기본으로 400은 나옵니다. 너무 비싼데요? 하하,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저희는 투입된 노동 가치만큼 돈을 받습니다. 대신에 결과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100% 찾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유괴된 아이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은 좀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가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탐정원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할수 있냐 의심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객님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이 세상 어디든 조회 직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도시든 시골이든 경찰서든 감방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숨쉬고 사는 곳이라면 우리들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접속 분야는 넓고 또 시야도 높습니다. 물론 전부의 흥신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 교철은 사내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0: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이래봐도 이 업체도 정보력과 인맥으로 신용으로 살아가는 업체입니다. 보아하니 생돈 날릴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객님이 만족을 못 받을 시 저희는 전부의 돈을 환불해 드립니다.
1: 사내는 말했고 교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고 또한 딸을 찾는 일에는 그깟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예전 같으면 400만 원을 깬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교찰에게 돈은 큰 의미가 되지 않았다.
0: 일단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0은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1: 교찰은 자리에서 일어나

0: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따뜻하게 바라봐야 할 사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1: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마음은 자꾸 힘들어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치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조급해하면서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만 내 가치를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0: 하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도 모두 나를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부족한 나를 바라보며 아쉬워하기보다 여기까지 잘 걸어온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줬으면 합니다. 참 잘 버텨왔다. 정말 많이 했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1: 행복은 완벽한 내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소중과 사람과 나누는 작은 대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평범해 보이는 작은 순간 속에서도 행복은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0: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나를 너무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존재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행복은 언젠가 도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0: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몰아붙이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살아낸 나에게 안다예의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0: 최민아입니다.
1: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영화 요리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싹이 난 감자로 아이들에게 경미한 중독을 일으켜서 생존의 기회를 얻는 장면이 광범한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싹이 난 감자는 왜 먹을 수 없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수도 의과대학 부속 북경중이병원 림상 영양과 보조임 의사 동료를 취재했습니다. 동료는 감자의 싹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다.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갔다가 푹 익히면 독성이 제거된다 등의 방법은 위험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왜서 싹이 난 감자는 드시면 안 되는지 그 독성 또한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원인은 솔라닌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 감자 속의 솔라닌 함량은 100g당 2mg에서 10mg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100g당 20mg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상적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자의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손상되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증가하며 싹의 눈이나 싹의 밑동동 부위는 100g당 500mg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라닌은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로 체내의 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억제하고 위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면서 신경계통과 호흡 중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일반 처리 방식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싹이 난 눈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찬물에 담그거나 고온으로 완전히 익힌다면 독성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싹이 눈은 독소가 가장 집중된 부위일 뿐이며 솔라닌은 육안상 정상으로 보이는 주변 조직으로 이미 퍼졌을 수가 있습니다. 찬물에 담그는 것은 표면의 극소량 독소만 溶해시킬 뿐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솔라닌은 열에 대한 안정성이 비교적 높아 일반 가정에서의 삶기, 복기 등의 온도는 보통 100에서 180도로 일부만 분해될 뿐 잔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쓴맛이나 어눌한 맛으로 판단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바, 약간 싹이 난 감자는 조리 후에도 뚜렷한 냄새가 없을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추기 쉽습니다.
0: 마지막으로 중독 증상이 가볍지 않으며 특효 해독제도 없습니다.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대개 30분에서 2시간인데요. 경증 증상으로는 인후 자결감, 구토나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경련이나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특효 해독제는 없으며 섭취 후 초기에는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위세척이나 수분 보충 등 대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성삼이 부릅니다. 가을.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김숙자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여러 해전 우리는 아등바등하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의 여유를 찾기 위해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이 고장에 정착한 지 30여는 자식들도 다 크고 직장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고비도 넘기고 나니 문득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몸에 좋은 채소를 직접 심어 먹고 주말마다 손에 흙을 묻히며 느긋하게 시간을 지내보자는 막이란 마음이었다. 때마침 외국으로 떠난 이웃이 남겨놓은 텃밭도 있고 친구 추너리가 시가지 가까운 강밀봉기에는 자기 부모님 집과 외삼촌 집의 앞뒤 텃밭도 소개해줬다. 하지만 정작 씨 뿌리는 법부터 밭 가꾸는 요령까지 아무것도 모르니 고민하던 차에 농업 전문가 성악이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 다들 당장 차를 운전하고 텃밭으로 가자고 서둘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주말 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매주 만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며 소소한 여유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성하계 인수라의 정명절을 맞아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농사 준비를 서둘렀다. 우선 밭을 깨끗하게 고도놓고 마늘 심기부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마을 주민들의 힘을 합쳐 밭갈이도 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강밀봉 시장으로가 고추, 가지, 도마도, 땅과리, 수세미, 오이, 여주 등 여러 가지 모종을 사와서 옮겨 심을 것이고 상추, 고수, 당근, 갓 같은 채소들은 직접 종자를 사와서 심을 것이다. 우리 농장에는 우리 모두 함께 모은 공동 자금이 있는데 마음씨 착하고 세심한 추너리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농장에는 또 굳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언제든 따서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도 자라고 있다. 몇년 전에 광일이가 연변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산에서 뿌리를 캐와 농장 밭에 옮겨 심은 곰취, 호박나물, 쥐나물 더덕들이다. 농장으로 가는 주말을 기다리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 마치 날아갈 듯하다. 시끌벅적한 시가지를 벗어나 포장도로를 따라 웃음꽃을 피우며 시골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단번에 확 풀리는 느낌이다. 우리는 매번 아침마다 각자 정성 들여 점심 음식을 준비해 농장으로 챙겨갔다. 농장에 도착하면 성하기가 할 일을 나눠주는데 힘이 좋은 광일이는 두 사람분의 일도 금세 해치우고 학근이는 마당과 농구장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고 알뜰히 걷어놓는다.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낸다.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하고 나서 잠시 쉬는 틈에 마시는 커피의 맛도 어느 때보다 향긋하다. 점심 휴식 시간에는 집에서 가져온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강밀봉이 흐르는 막류하 얼음이 녹으면 물고기 잡이를 좋아하는 광일이가 나서는데 돌아올 때 빈손인 적이 거의 없다. 운이 좋은 날에는 손바닥보다 더큰 메기나 쏘가리를 몇 마리 낚기도 한다. 잡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손질하니 따로 손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손질한 물고기와 다듬은 채소들을 챙겨 농장으로 성하기네 집 혹은 우리 집에 모여 함께 저녁을 지어 먹는다. 감자와 찰옥수수가 제철인 여름이면 청도에 사는 손재주 좋은 친구 제동이가 농장으로 찾아온다. 그가 부엌에서 감자와 찰옥수수를 푹 삶아 나눠주는데 그 맛이 참 별미다. 찰옥수수는 1년에 세 차례로 나누어 심었기에 여름 내내 맛볼 수 있었고 고구마가 익은 철이 오면 찰옥수수와 같이 삶아 먹어 별미에 더욱 깊은 맛을 더한다. 가을이 오면 잘 자란 포기 배추와 큼직한 물을 수확한다. 집집마다 통배추 30포기 넘게 가져가고 무도 한 자루씩 나눠주며
먹고 남은 찰옥수수도 기계로 알곡을 떼어 나눠주는데 한 집에 7, 80근씩이나 나눠 갖는다. 이래 동안 농사일을 하면서 속상한 일도 있었다. 어느 해 성하기는 인터넷으로 마늘을 사서 청명절에 심었는데 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마늘이 잘 자라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또 어느 해에는 누군가 잘 여물던 풋고추를 훔쳐가고 작년 가을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서 말려 고춧가루를 만들려고 농장에 나갔더니 누군가 고춧꼭지까지 모조리 따가서 깊은 상심에 빠졌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깨를 두드려 위로하고 다음 해 농사를 기약하고 웃으며 넘겼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물살이 빠르면 빠른 대로 흘러가고 느리면 느린 대로 떠간다. 물고기는 그저 물과 함께할 뿐 불평 한마디 없고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는다. 우리 농장 친구들도 그렇다. 누구 하나 서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점을 채워주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땅, 이 사람들과 맺은 정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농사 동아리였는데 어느새 한 주만 못 봐도 그리워지는 가족이 돼버렸다. 이제 주말 농장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을 넘어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다. 땅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할 때 기쁨이 배로 커진다는 것을 농장 친구들이 가르쳐줬다. 앞으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세월을 함께 구려나갈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나의 남은 인생길에 이 농장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날 그 텃밭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김향울 가수가 부른 노래 갈매기 한 마리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종 제작의 리처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